0: 게 데네 대당 도담 데네 세고는라 데네 냠에 캄데 냠뇨 제디제서 뇽로 칸스 말외 냠네 칸 데네 지소요레 디나라 데네 가족이 다 자론 류종조사게 데네 지 즈네 데네 당아조 단당 고조네 데소 찌네 멘도만나리 니네 데네 제치게 다 네바세고 말외 네바세 지 대탕 되바 된케데 소라 다 디 잡제 된 건도조 되는 소요
1: 나서라 되게 베그 소아르비 요네 송비 자롱디 등산 그 순조도라 차이비 기바데다 문라비 치치체나
0: 다디 문라비 치치데 지당 원내시나 콘조다 지 베차이잖아 자가 그 요가스 그러와 여기를 유자스지데 데리드네 다다 나조 잔난게 중로소르게 양 도인 세제 간다 보고서하고 자롱 대조 망인다 다지 루셈 롱도서 연다조지 직반다데 직반다지래도 다 옛날에 등산 용자게 등산 아주 참하게 지속간 잡대버 그 요가스지데 쪼체와데 루그 연다조지 Lubok zo jionda zo ji ta ji luge jionda zo ji lubok de tang zo me yo zo ne dende zhe du. Da yin na kunzu yunlo na la ji lu san long sumba chama jansa yo sere ten san yon chao ge yoga zi ji te zo che wa lu jansa ge dende zhe du. Da anzo bo gu suba riba ge zan long lu jion de lu san long sumga nyam de jionwa ge dende ge zhe gwa ji zhe du. Kanzhe zi na dende ge zhe kien kemwaan de zo ku sung yo re kanzhe zi na anzo zan long lu jion de kanzhe zi na chi lu jion nan long jion 상화 심종 대섬 송절전에 르다 심리가 대탕 중지 된대지래도 된대 인사도 즉 르다 심대니 저와 친구여 되버라 다 대사 먼저 소중 그 소리 나는 human 세계여래 르다 심대니 저와 친구여 받다 되네 르그네다 심그네스 human이 다른 심그네 고치여래 다 대상 소리 그냥 되네 다서 친하게 심조 조용도 다 나사 자자 눈초 동화서지 섬든 저와도 시여 대인서도 맞죠 다 르종 롱종 선종 선저즈네 예직의 전에 다 르셈니까 렌직의 존다존 대탕 준적 다 된적이 그거지래도 된적이 답시지
1: 그래서

0: dama cha xia ci ru gang ku was de su cha ma dama dama ro san lang ro ni ma ni ma ro san lang ro da ni de ya bu xie den san ge ji den san ge xie du ji ge ngan xie na ji dai xie zo da dai xie ya bu yu di gan dan do ju ni xie ngan ju le zon de su da ni ya bu xie da ni ya bu xin ro de den ne lu de ta ong ju sem de ta ong ju den de ri den de yin se de ngan zo ge pa te ga de de ge ne qian ru sen na be ge ne ni ya bu ku ju 니모고모 니야보고게 샘 차발라서 봐 샘근네 샘 이모바단지 샘 아담 마데발라서 봐 된수 샘칸 넬 펜죠 아 데네 아 착자도서 데보 뇽도도 베나 니행도서 데모 온주르고 샘데서 데네 즈과도서 세보 온주 아 로코 양주 샘칸 데타 온주 어 다데단 데라서 봐 데네 류근간에 시에나 지 배차이에나 맞아 책근네도서 최근에 샤넬 아스워진 그 가게 남준 만선의 샤넬 저러고 이 준복의 내 존저 되네 자가의 내 존저 다지 연락 책이 내 존저 대소를 해보 편지 대마에 바게 게셀 아스워발 대상 르사지 저러고 르사지 대도 저단다 진세도 마대 배산 라바도 대상 카바만 못 안도 몽치서 막 고고 녹여르고 고고 녹여든 진세라 소바 마대 대소라 편도 좀 보여 봐 되네 맥도 저 세진 거죠 아, 데네 가시 지 야마라 소박이 난가 안 되고 난가 안 되고 대소 롱종 좀도 야보 팬죠. 데네 왕보도서 전용의 세진 로죠. 그거 당는 로죠. 아, 던저리 차도 조보도 데르친 당에 야보세 던저리 니 뒤돌로 코바다 사마 뒤돌로 사토바다 던저리서 내중 공고 누바침 보통 봐. 사바드 중고고 말아서 말외. 메이시도도서 야보르네 데네 내중 공고서지 배치는 참발라서 남산 잠용 봐. 잠내야 남산 잔요 봐. 나서부터 뒤쪽에 펜도 빼면서 봐 여봤더니래도
1: 나서라서 뒤쪽도 돌아긴 자롱라 가면서 봐다 자롱 장기도 님벌도 이제 제거 그래나
0: 다디 자롱 수지도 진이 레버버리데 니네코 지금 남도현 존도 세고 말해 지금 규유 봐 기겐된 저게 봐 야보지 말았나야 가봐다 년체 나서부터 내 따는지 레두 잠주 밖에 하코원도 받는 레면도 대인사도 좀 딜라 용로 유여봐 라렌 유여봐 드네 게게 주바도서 최대는 마 무슨 섭정 주제봐 드네 제게 마 런던 소진 내가 지금 모르도 드네 인사도 간다 거스나 직 고름이는 장주 배치는 담보 짜종주 드네 롱 롱 웅징 올라서 받아서 야보 장주 드네 진의 르종도 장주 고름이는 마 tenzhe zhengba zhengde zhengji rukuo de mazhe bagi ta te zhengwa goreng no la jik ta jik zubo madhebe tenzhe yong rukuo kakye wuk zhengwa yung du tenzhe wuk zhongsa to yabu mekhi tu nyinga na ji la soba zhang dam ji la soba tenzhe jik tenzhe zhengba yong si bari tenzhe te tesho la kekser zhude jik lo no yung tabshi enzhe madhe enzhe zhe yong du enzhe zhogar samanzh rukuo tenzhe zhogar tenzhe labwa de tsele tarwa ke tenzhe ta lu zhong chakbo zhomi lo ba 배차는 거기 양 촘질라서 버튼에 여린 양 파는 좀만 맞답질라서 근데 야보 좀마힌 진이 된다서 도보라서 제대로 고르고 니는 롱도 야보 좀마힌 되네지 책도서 내질라서 봐 라바드 게세라서 봐 인생세라서 봐 내질라서 봐 년가요래 근데 이제 된소 인지미지 내가도 하고 거는 되네 체름 보소지 너네 배우서 봐줘 봐 너네 얘기해도 메나로서 말이 봐 체를 탈서 봐 많이 봐 야는 메자 봐 많이 봐 야는 로바 많이 봐 Tendu soju. Tendu labardu dusu dayang chambuji. Pechana ninja jik wangdu tangna jik ngadru ku dusu zonru. Shokba. Yangna gomu dusu zonru. O tendu jik sama dusu jakzi zedeba mayinbu duka. Yangna jik nima da mela soba ki chadru chenbu yusa tendu mayinba. Tendu nede wenba. Jik kakusumbu yusa rugu. Jik yenda nujun la soba tendu hukin chenbu mesa. Tendu jik nyamgabu. Tendu kakusumbu yusa ki ne tendu. 된들로 저기 뭐래 되면서 지금 로힌 로게 다 잘못 연지선 디스칼레치 뭐라
1: 어래
0: 근데 이제 돈이구나 기기 제대 사자데 의신 참바 두수데 의신 참바 되니 아버도 라랑 로초든 틈바게 리존 소지 내가 지금 뭐래 데마도지 로존바게 리존 소지데 겐고 의지견 따다 되지 마라 겐고 소지데 주바 소소레 주바 차라보레 나네 된데 차야니가 요래 된지 라랑든 틈바게 리존 효자인다 장가 마뇽다 두수 링통다 된소 라랑든 참바게 리존 담지데 내가 지금 뭐래
1: 나서 생겨나봐 다다 제지빌리 센터는 부정 농촌 인테레고 관계 농제제 내당란 대시빌린 제제 팅디린 센나라 부어라쇼 좀 민적가 멤버 뭐라 봐 겐바 겐가데님만라 딘데 휴니 자론 루조고 콜라 르마휴지 넘버 7 문티는 간 제리 제제로
2: 대탄드나 수민시

0: shubu, tsumi si shu, duetang gala yung.
1: Luisin dina duetang di shin yin, duetang di shi luisin di lin yung.
2: Tuna gen bimhuyi ka zalong lu yung ka yung kong zay na chini zay na.
3: Tadi ndu ringa, peku suwa riba ki zalong lu yung zay, ta ngu tangpo na nge san na, teni durab jeba ni, zogu san kar san san ri. Chundu risi na, di kaosu la, teni lochin bero zana rugu, lochin bero zana ke chungkur nida kajyo na chiba de, teni tan zay nugu. Tendra insa du, te tawa ina, teni lochin bero zana ina ta, jini peku rin ne tsama la kachin chimo rida, nini peku suwa riba la. Pokes or about the Ganazi, then it got into Moyama, Lozavarjugo, Tinja, Kongan Zevaja, Tungor Nida Kajo, Dirab Jebanani, Ringo, Tinja, Jebanita Pokes or about Zalon Lujon, Yunlo Yuba, Lalin Yuba, Tinja, and Chosari. Then it then a Mazo, Tanangasu, Jan de Yuto, Yuto Ninte, Zalon Lujon, Zalon Chogote. Then it then a Mazo, Tanangasu, Jan de Yuto, Yuto Ninte, Zalon Lujon, Zalon Chogote. Then it then a Mazo, Tanangasu, Jan de Yuto, Yuto Ninte, Zalon Lujon, Zalon Chogote. Then it then a Mazo, Tanangasu, Jan de Yuto, Yuto Ninte, Zalon Lujon, Zalon Chogote. Then it then a Mazo, Tanangasu, Jan de Yuto, Yuto Ninte, Zalon Lujon, 되네. 유토 닌테 나라. 마세이 디서데바. 되네리도. 되네 데라 신지데 나 되네 니다 잡아. 아 윤이 개발되게 공급 신지 잡네. 되네 카스아르 당도. 아 되네리도. 되네 유도 닌테 라지이나 라상군의 시나 다 잡어르다. 메지칸라 소반 엄마네 되게 유도 닌테 때 다 냠네 조지다. 답을 동지도 엄마네 요데바리. 되네 라바르 등군의 시에비나 유도 닌테 때 란종종 좀 봐. 엄메르네 슈자리. 엄메르네 슈자인데 되게 준전 반지 문의 시에나 배잖아. 다다 메지칸 당보게다 연장세오라. 공군 진압 노부. 공군 진압 노부 고마. 겐텐제 다다도 고노 급주 권이스 다스노고요. 콘다 되네 아주게 메지칸 교환 겐스난고로리. 근데 제 유토닌 데 엄메르네 슈자나 춘는데 다 아주 준전 속요리. 진이 되리 니네 게나 넘버 콘 넘버 그 소나 유토닌 데 장롱 중고 대답이지나 공군 진압 노부 그 고마 콘게 냐라린 난고요르스. 된듯이 해서 때 옛날에 다 자체 못 봐. 로마를 빼지 당직 네발을 직 매주 돌을 빼지 된듯이 해면도 된듯이 인사도 단한 아주 라랭이 주바데 아니 존사네 겐 로드픈소 존사 변명 관계 존사 변명 관계 겐 로드픈소게 되는 로마라 콩게다 자롱 중국 된듯이 개왕 된듯이 된듯이 주네 콩다 콩조 제바게 되는 중국 개왕 된듯이 된듯이 주네 라랭대야 냠소나 되니 너의 감성 맞아 마 잔나라 소발 된데 뺀 된데 빼요래 된데 이제 내가 주는 소도 하고 되니 마 소정소 좀 조지리 야 된데 주는 맥사기 존단 진짜 된데 좀 되니 아주 마 답을 다네 다 된데 된 다다 다 존로 다 라네니가 그 주마 제바 마 존재 토요래 뭐 된데 나지래도
2: 나슬라스
4: Bertang Silu Sori Yung Lu Da Song Tun Javi Nir Jutap Dang
1: Jong Chu Kanda Di Song Hizi Ni Di Tang Lang Tun Noni Ling Mur Yu
4: Singing Number Tata Chicha Sing Yiban Kam Ki Lung Tinja Di Tang Lang Tun Hibi Lesin Dere
1: Chinan Bi Di Tang Lang Tun Hibi Kam Ki Lung Tin Sing Jura Gas Hyo
4: Natsu Chicha Lu Sen Ninja Di Tang La Sen Kur Shi Jin Yu
1: 지지 나츠린 틸라 도난시죠 마지바 노루

0: 소바 야나지 샤 자자발라 소바 딘데 네바든소 마 마츠살 멘줄용 딘데 존케 존소 데네 다 점바 점바 점바 인 하고용도 데네 나츠 다다 단진자 딘데 팀마 쥐니사지 조토손 다 숨 마세세지 나라 딘데 조용도 데네 가레 만두다 지 주주주 뉴셔라 소바 딘데 진나 양 용도 맹아로스 딘데 요레 Tendrisadu Tima Junis and Nala, then a Tajik dinner, Mendo Manayore, Neba Yore, then a Kaye Tajik Manava, Mesegumare, Neme de Tang Matendri, Tendri, then some of Gabuzu Tendrizuzo, Tinala in a Tene, Jikaje, Ni Yabu Makunki, then a Tigik and Neba Yudeba, Jik Tigitas Devo, Kaye Nanga Balasoba, then a Jik, the Summer Pento Yaburizo, Kaye Sankama Devin Nedazola Yabu Pencil. Dene tenre pa rinpa yinpa yin haa kuo yun du Danda nga zo la lopchong zo wa yun kin Echa yin la zang yun ni xie La zhi bion men kang zon zhe Tenre ne men pa tang ji jing a tang ji nga zo lopchong zon kin yun Dene na kyu men zi kang la so ba Cham do men zi kang la so ba Dene pa jia chi zang yun ni xie bi yin Zong yun bion men kang Tenre ne mik sa ki mena tenre yun Nga zo lopchong zon kin yun su Dene pa gan su zhong yi yo Da lopcha chi mo ra 中路所这个老家节目，那几天等着用呢，罗江什么之类的，但控制是呢，在今年外国所玩的八个人，今年满朝的偏多节目也是的，等着意思的，把所有是排了排，门槛盘着呢，门头就代表东个意思，等着意思，等着意思的，就，大大把的呢，今年，嗯，包括他们买一把个，人家的军舰坐起了，你把要不同说，今年就满朝个，得趟送就当，内军广告当，内军他不多了，但是他们了，他偏多。
1: 要不等着这一首，但都没做俺做邻居就是俺做满堂屋吃的时候，没对，公牌当的，接了接上当的，等你，中堂打俺做电堂个北京的电堂个中国中间了，俺做个打，你说刚用东西，等着打这话的一起送着，等着左右。那啥了，那不，邻居就工作上班的呢，不要让小舅明天干个，没把没让把一把给干爹娘娃给，早弄个绿熊下的过来，坚持些呗，这不得嘞。 听的电台冷知识，连在那扎着心头，恰恰学啥，想了绿金思路。

다다 렌지 메신 임반단 베종 마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단의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동이 같이 유종래 동든노 저 같이 치팅 잡고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정리리 치와 메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치팅 잡보동 포 루야 루링 노 힘든 동만 노는 매체 룸숨라 노는 매체 룸숨라 소바 참라페 다른 유형 공파 들라 야비 거기에

0: 야지 살기 땅으로 뽑고 초동 뒤에기 다 러튼다이신 러베기 갑라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남네 대사계를 중지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남게 다이유다 공해 남게 스디 디레지 차요 뒤 인스그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서는 리중 레리기 차도 대사계를 중지를 전비링기 중지 양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중지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의 장지를 때디 전화 대사계를 중 피외기 침부 윤티기 동장다 제스니 증여요. 대인디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등재 지시요. 니네 대사제부 중티네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를 신주 체계수니 제시 전단계 가장 기 친구요 대인도 전부 대사제부 중티 전단지 제자 근류기 전신스 대시기 순례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니에 독주의 라마니에 독주의 대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큰 다디 피제 도야요 말이 풍송 처부 도야요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정도 대사제부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서 주비요래라 반장제의 지만 지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부 중디야 진단 친구 찍으세요.

0: 新疆南部错过，谈得你中央密码关键问题内容的三角的根据来证实与推断。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주로 냠다리 전쇼주인 땡기 선주로 긴난된 조보니
2: 시진핑키 편종 시즈총계를 기롱종을 담대 추류의 뇌지 폭배티 좁든 캐치난테 특별 주동키 지와 체배 민의 최교 체바탄 년가탄 인간 나초 체시를 주지 체교로 흉류겹디 미마망초계 체소탄 균으로 대자라 개린 체교시 년도나휴 리장키 친구 좁든 나외골탄
1: 习近平年度艺术资助率上海年末的组织了小규模的克里克斯电的埃及布拉阶段层级的批评国了李江启黑龙江塔吉林土德西南回国了赵乐基以改用密码推出军队奥运联合的村队所属

0: ipi di zam yakbu chen te, nga le lakbe gong te, mang cho ta niwa ra jawa ta, mang gi ne sui shib shir, mang gi lo zhu nyam du, mang su ra penpa doba jie chi ku. Zhe tim ta, tim lu le bidun ki zi sung shu wa ta, chong sib gi tim kyu chi zha lop su ra hu da shu pa, chong sib gi tar sui sang bu tar bi dong gui shi ne zu na yu ba shi. Li hong zhong ki, shu mui cong du zu jiu na yu.
1: Di ge le gong ne bibi ni su. 급조시배 개요 미만 투초 균례 우유 생각이 총도 팅 일시배 제니슈 총인기 지로 비진토 냠제 속중기 총도 초대 의주가 도리기 중재 모두 사디엔타 자기 동화다 총습 교용의 다르게 동화 레든라 그디 딘디 동주 고르기 계시 지접 관계 인슈로 주심 나와 마세 최든 지제 체유 우윤장 赵乐记 총도로 쇼유 조슈 로든 주의 총주 림배 냠디 변조기 탄디 니주다 콩빌라 꾸디 동웨 체드블 미디 총게다 총습기 총미 시제 견수 견주 넘도 퇴구 창도 동왔다 맨주 견주기 촉두로 교르스주 렉수 동와 로교르 톤의 균두 콩베도 교르 꾸디 동왔다 의주 민보르기 용법 파교로 꾸디 동와 신업 규기 로글레 퇴구 창도 동와 총습기 민보로 견근젠도 교르베 체드블라 카데 족바 사제현도 내부 집에 지두로 교르 레드 야부도 교바 신례기 시주령 신기 견주 체덥 퇴구 창도 동화 소기 내듄태 지제제유 계시지접 관계 중례 쇼바 리우고 중다 신례다 총습부다 계급 콩비 교주 오윤행가 멍시부 노시부 미슈 퇴공다 지조 견송부 계급 맨주 견주 주소 디젠기 견고로 등 촌도로 폐비대 삼자라 셈바다 지제라 랭균유 오윤장 쇼바 우위화이 촌도 조교 난유
0: 디게 레코네 비웨 내추 原有民马推索军列欧元联邦给欧元长赵乐季希达瓦吉贝次尼书处宁给阿朱毕竟图乌斯别克斯丹基总统熊敦康基主任美籍越野瓦塔接着拿语赵乐季希主席习近平塔总统美籍越野副业特区给内政府中国塔乌斯别克斯丹基特区贴平均一千二百电图清白塔我主念来了有多少倍重者投学金 去年比之外的突然三倍突然关节全用特区肉的之外的人把它重学中国初期乌斯别克斯丹初谈念图给克尼比做大给西团开前团结谈七夕天平均一起电图动画去年一篇念了丁十度动画节前的老当真天南团配送操心顺手二位电片中国谈乌斯别克斯丹去来往极端错不断的学 中国教育密码推送机乌斯别克斯坦去清祖这些谈泽团中文来兄弟家伯谈清祖谈德国来团结娘娘别的定十度当天让所随结合结空别太结了若然前队学习送一把谁美籍越狱外衣中国共产党五年天龙国家的中美安国的话的这些的来学伯谈这乌斯别克斯坦去中国积极泽团了自送南部学伯谈主席习近平给端南会扩了十一部全国情报协的叫比如几个月经
1: 给和你不沉住来空间则团中文来兄弟谈编组的谈沉住老师机构了我国所提供的年龄定十度冬居日故七星月季送去把谁第二个来过年别别你出四周各局级别借用欧云联个军列欧云联个给制作厅局级别借你学中年级按照仓中制作工作去把的借用四周级军列欧云局级 망소롭게 낸다. 렉주 지시오 치루단데 미망용 투몽토 축부를 교류바라 그디 땜부똥그 시바라 미디 속진토 담시나유 중국중앙첩시주지 균리아오윤 개용 시주지 주시 왕후님 손도로 쇼유 균리아오윤 슈링이이 부두 공배대 투몽 축조를 용화 지사 조부를 쓰이디 서구기 해바다 총계다 총습기 해바 용법기 해바지에 충도동회태 배준체대 누벙의 퇴마 체급에 중고등유 균리아 우윤 황광화이 개용 소종염질 행소기 섭취대 담시에 빼왔다 공기 망렬의 계략이 누바 나르베 리바둔비체대 망렬의 스주 부두 공배다 부재 토부 레슈 강리 토바라 그디동 교시송유 균리아 우윤 순동성기 만주 예주 중앙기 섭취대 담시에 빼왔다 공기 내주배 기만라 개는 집한테 레게 지수 기만라 송종 집안에 중전의 조종 집에 바로 지교 체대 시든 기내의 집와 배배조 교시 되나유 균려윤 전신인기 동매 가구기 멍시토 라리앙 가구 집에 넘루 퇴구 창도 땅대 대립전기 조준 총재 아르베 망마다 아르베 흉정아 망용기 롱주 도바치 교시 되나유 균려윤 당정패이 가교 팅 순배 뉴바 나르베 리바 뚜미 치바다 기줍테 지조로 급난 휴배 줄람 샤동 토바치에 투몽 초규라 람대치 그것이 뜨나유 균야우윤 정구의 윤기 계급기 롭수 청진지엔기 덥주 라따라 띵섭치에봤다 민덥증류기 멍시 롭수 뷰두 공배 용화라 람대 토바치에 급에 중고등유 균야우윤 장쇼乔이 나라마순배 민나라 차외 송종 지수 치료 동맞다. 순으로 종기 차외 파르캄 조종대 체다 튕받다. 칠레 전기 주제 토르 단대 순으로 종소 대단한 차롱 용화라 팬도배 차외 파르캄식 뜨거시 뜨난유. 규려윤 정카이 원부균 전기 민나라 긴송 치받다. 공백기 누바 치료 동맞다. 제심 십슈마라 퇴고 창도 단대 원부균 전기 망주 팬디 균두 치료 동급에 중고등유. 균려윤 刘小梅이 고숨롭소 중앙기 접수대 담시에 나왔다. 공기 총습기 지조 긴송마라 퇴구 창도 동왔다. 총습 균용내 다르게 용외 망주 대교로 댄도 동급에 중고등유. 균려윤 왕루이 신수당 중앙기 접수대 담시에 나왔다. 공기 대단다 시베 대매 조회 탑람 아르베 퇴구 창도 동왔다. 조내 미조기 대단 곡송 차와 십차 수당대 대당 중국 조경라 구대동 그것이 등유. 균려윤 高小梅이 로블로 룸베 지바 소종 지바라 갑교 지비에 긴송 퇴구 창도 동왔다. 지조 젠기 십슈 코든 갸기 땅대 십슈 뷰즈의 토르 동급에 중국 등유. 균려윤 마준성기 민보 갱근 젠도 교류바라 가대 후다 족받다. 지배 직지에 갱근라 참받다. 고기 메바 소배 레둔 교류주라 흉눈 갭대 갱근다 툰베 지조 냠도 중 그것이 등유. 균려윤 蔡秀君기 시제 지배 초등 섭수 돈용지연라 균두 그대 동화다. 뷰제 레그의 맨주 초등기 퇴공대 총습다 시림라 초급의 중고등유. 균려윤 신안화이 당쇼 강라야 매도업의 민의 레리기 섭수대 담시에 비받다. 공기 민보로 균도다 참배 롭수 퇴공 직조로 퇴구 창도 동화다. 롭수 퇴공 격공다. 주식급아 직조로 착극이 렉수 땅대 미망기 루이 침배 롭수 니르급의 중고등유. 개요스르기 조시슌바 양진기 조조 조조난유
0: 디글레콘의 비원의추 제니슈 초년기 체조 스르급 주시비 개요 언율랭칸 균례 언율랭칸키 총도 팅접게바 비징토 최와타 총주토 망소게네타 렉추치슈 치로단네 미망용 팀몽 초부르 요파레 구디 덴디 동구시바 주시르 체디 주미시링 체바시 中国中央七十四局的军略恩云借用四局的主席王沪宁期组织从头组长的王马赛松懈江南局。空气中共措施局的把措村陆军习近平期松懈南回中国中央期民望电话的金别空别期三路军权切托每日给陆局托细菌切血期预制高度的目的了给个领局局的切把谈。怎么领托细菌切血期陆水马拉谈即做金素马拉。 面具确定满了，中间的几段看金属满了在中间，巧用它，军队人心的观念，迷茫用，听梦套初步的就会，困到点不西北去。俺村点给你给他就人心的吞进了可挖丁色里面谈，送就你他几度突破了前提，迷茫四追击，迷茫给团土才挖住就军穷谈，当他四兄了兄弟前天，迷茫给第几切了动画谈，迷茫用，听梦套初步就丢丢点不用俺规的动画了，让第七八节给团天，中国那边听着见了规的脚步动起，没心谈，听梦给文静，落出他都不休息，几度才归些送一把谁。 王沪宁期，听梦套初步的九万七九年，接触人路听着见给民色开进行。中国那边听着见都九发了，盲从你团结行。迷茫四周期，盲从跟送他，连续持续七十多万谈，迷茫用听梦初步的九发了，各地当地东局过去，直接书记习近平给南些开进，老总谈可挖定色两百谈。 中国革命学派中国仓总传说听西北全国谈龙安村给拆过中国派推给给盲族作用了兄弟家伙谈比赛都会连续抗力用法的规定动画永不国派冷路推上土动画民望路易清平露宿立法的念的话继续跟宋马拉推上土动画 地堂中国组织中有的七八所国企年轻了谈不明的四周欧元天盲片企全国盲僧对吧谈盲片企策划盲僧中有这个组织的当他结合于特区规制全都的缺乏了人的七八谈听着将有组织从这体位盲会体位胸障碍迷茫用了偏不准突破切口金融市场的落实部来跟本次投标过年立足七八谈全面司令的来团军队案腾进也不奇葩陈素台通知在这一期过开前年底案也不必给协送有不实第一台接不住从就托富贵各区批评金融市场的委员团人民团陆续陆军界委员联刚起主任宣布的三年七月他接不谈赵宗奇各区批评金融市场的军粮委员团每日团区路委员联刚起主任宣布可能七天七月马赛委员给托不单七天七月过期切断了垂降循环张卓华以各区批评沿用四周的军粮欧元期国内每把数据马赛欧元期托不当每把的数据过期确定了垂降循环张力各区批评沿用四周的欧元年公司采取糖链级别过期确定了垂降循环从九头顾雪明谈郝荣新保安离合越界期各区批评沿用四周的欧元期托不当七天采取过期确定了基地开链级别时组织从头垂记中国苏军抗体原始毕竟在九十岁的罗布星期罗布星谈天为一电视带来国际图让业绩经营苏军吞了空白谈真最近溃败罗布星期的难有不实
1: 这个雷古人被问人次到我一百次你说我呢你说重新拍了中国中央七十九届军粮奥运届时积极抗体总理选拔丁学祥安徽合肥路努西前日托他们接待熊梅村头的修补的职业得十件难有空气直接收集习近平的组团开进去共团的党中央的特区规制拉达的团结定是不起不得空白的内部事务中明白努西列团结出在军队案托了动画界的托呢中国南北铁路建筑用了协助的给您提为立法主格是年度难有熊梅村头托丁学祥去党中央的第四级别抗议，努力列队了，参加通勤期间，直接书记习近平给努力呢，各个军种给猛些的，各点开进行影响，领队那么的，等司机经过路段呢，金正局备的都是颠簸的做个是浪家队那有，手机卡的只有第三卡给，拉达的团员连接给不的，努力的编组的跑的计划，他就也不去不的。我来给人点评，努西西就拉得了也不起吧。边角点评案判断用我的，出租力就是用我的，规定学金东哥。六段的结果给车轱辘测试均用起不的，来里三八的产品车队冷路新旧的透过长途东哥。团聚王家的东哥跟着村里的团别过年，一娃记得中央的三年级努西这娃透过长途东哥。努西东哥出席历史学金东我的。结合起特区联建开进的，现在满足农修、耕种技术切入当个。三年师兄给外卖不论给人家塞的，他就都切的。农水电价的军队空白的麦田村的电波送个。农水编组及执政年度当的农水门员参加的评论七百个人，陪住特区路给人点的切个。路面及农水列队点点滴滴啊，也不住不得。只有门员陪住七百女子教书动话。努西的俄罗斯就给团结的兄弟了兄弟家吧西林给给您送给马爹村的电波的送我姐姐的龙阿珍给拆过军阿别国亚不足够了立即开进北国西电南语安徽如修改人丁学祥等同分析总努西局的中国村里了在罗边村里人类俄在杀队的年数德心南瓦的配比空气安徽以直接书记习近平给阿局以了电波的你的一个空白特区的南门上家准备立国的起点，中国南北铁路线的安徽一路北边总局脱离南域。
0: 这个立国南北问题处，平壤习子冲给了解放总统在二十周年党团出炉的六次团聚，这个立国的三国别敦促官渡部内先到七八的亲呢。在二十周年前，出自二十派的习近平他冬季热战七八月，他定给党主出炉的暖心人，每送几两朵小花糖，每年节出去人个糖，只话七有八十。却看起读书这座千年，暖心有个年岁暖心七星有八十。 在二十周年前，我们出租一百八的结合起球队中心的美村肉骨崩卡起，南国的家的交通塔，美村肉骨名呢，出家就没记当年，出局其他厕所出席游戏，东冲出现所肉骨这些天天，三年三多度肉骨他去七八的九一八十。北京脱单部台结合美村肉骨聚集，中国肉骨如何给美村肉骨滚动把家的足迹挖动起的成都双流接近南塘年，南住两年女子破骨头肉骨的七八九一八十。明年的中国肉骨如何给波浪南住托马提破局车站两段立柱新八塘，在二十多年前小白初次出国了，现在停在南塘土破了一八十。女子团别急，需要看看肉骨独秀起，集中改革超速，具有更多七星一八十。本周美村肉骨集结如何起？全南国的团聚团结团，美村肉骨名的十月送去所及当天，村局其他厕所出席表现，东冲出现所直接前天，三年三多度肉骨七百九元。台南集中改革连续设计的肉骨独秀在二十周年前人工出租谈不怎了，结果他排单接了按月百三十九元八十。下次美村肉骨破断人拉如何起家？女子团别人提了，每家的主要谈，南国的送去所见月牌，肉骨独秀制作前天，三年三多度月八十。咸阳彭总接的雷空机，去他重庆的总监任不松去接的雷空机年多吧，你的恶军恶军，三年三多度接都没动七八十。在你去出年前，其实出村阿不怎么了。现在重庆的接的去，集中改革沿了去的迷茫年多不接。唐多女子出行跑步，给参数军台，女小游客只花七百米的出游七八十。长期年多，现在人来树干给温州肉骨都漂亮，一种从三里乡都叫我谈，过不冲出了女子出行跑步，同买菜呢，但是七八谈，三里他娘土做南兄弟谈，明的肉骨所见来团别有八十。新多穷娃的心呢，贫穷现在沿了木柜的布卡给门，肉骨都漂亮，疙瘩了肉骨没修，家的我去我别当我谈，广东金陵南块谈，来这出现所拿错当我没事，在二十周年前，我们出最街谈，干嘛送去三个一套，怎么集中充电都交了有八十？明儿的集中充电就充够作为出谈了，陈东接了小金产品泡面牌的技能，拉手充有八十。人群通过部实现暖色高送给人不泥巴谈连接个组呢。日记看见了出版来团操中三年三多度昂的年在肉骨坛学团实习女子高中所前来团了组织南越八十。出版部学院团天军的女子团建促进广东广东的南水南岭丹田，单独出入的女子中举了27的女子破关的美女的面部的协助团，至于提供的外面金额了17的七八十。女子部团拆动脱单部戏，中央给人群女子开始盟友国同居的集团七万人，拆满了我了当地彭总记，集中单独处理的拆动人事弱局团，女子跑白忙做起弱局来团比较了，解决了七八十。
1: 三个那么错，公司人就是研究修改，把上他们那的人际问题因，理想跟可能跟到有准了日。
2: 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集。
3: 妹妹不积极，俺就老爸出几集。
2: 出出的积极，俺就出出两百起。
3: 差多有别之主意，母亲心思两百起。
2: 没积极这样是江浙切错。
3: 扬州人民之文，恩济点点，扬春喜气。
2: 说出康熙去，语体闽南用我起。
3: 每日看看天气也简单，推梦湖边的中华每日的苏州颜色党，独秀颜色，热望颜色建议。

0: 이파이나슈샤제이과당지신이동위조군종텐토샤인야줄라디유존지신다나도바당메도나초차칭을세바조문초냠도본딩도링카동안조와다시고란조치시비버차킹여 다동신나푼손초바당롱오차차룬피힌도나토위공오인소소유지두메도나초지비지시이동와시유둔두소신지자로도민바마나로리도위리라저소힌근두소쇼제라카위요신 초초마다차바당초초마시빙안니제모제와고모무초마루동와당가체바가가시싱안니초와시싱여에마나이파이어딘지제발랑두시초마지도딘바세힌니다니송로종야부시디 나순지 미젤라 핀피 마나시 자지힘
1: 도모천존소아 땡아 하사지분간로 총로정아반 진짜주박을 호마 돈조주마이 집이 다가 집이 80이 저인딘 단차소 뜻지라 땡아 하사로총님바 로정주빈 진짜선박을 호마 땡추준지 집이 파유주 유중라 대바히비 저희들 던지임
0: 자링토 맨자치위 하산나 나이 지브로위비 파유인 나가 파유주주오 토신 남지 덴바시 여비 요고와 몸부이 제에 제란데 파마시 다돈 파체니 젠라 대이시주겸 양신장라샹샹도조비추어자당토조바만수다도통주여바만시다동당신종위존주농도추지젠딜리라비메도다준신통주여라메도디초나장당체신니미워도디위차도딘준신양 rōngsōsū sēpār sēpārī zīngjētār sōshū sēmūgū. Dēzīng, zālīngtō gējāchīwī rōwō Himalāyā yōbī. Dēnā, tōālā jīnyāt dēmbāshī yōbāmāsī. Yōgōwā nām, dēlāngzējūgāwī rōwō tōchī sēyīng. Dātōng, bējā zōngbō chījī yālōng zōngbō dēnā, shūjī chēlā, 因扎起了学业比有个而已你西部停车学业把推给单对没把嘎了西我以上呢八月七日去呢脱了中华马西我做以他过了日以清白当拉巴尔多温不是当本不是呢

0: རྒྱུན ཆུང ཆུང མ ནོ བུ ཙམ མ་ད ན ཚ་ ལོ ཆོ ནོ ལ ལོ ཅན རོང ཁ སི ཉི མ ཅེ གི གི ཤ་ ཨོ ག ལོ མ ཡོ ད ལ ག སི ཇོ ཇོ ད ཆ རི ཇོ ན ན ཉོ ཡི སོང ཅི ན ཡོང ཅིན ད རི ཅི ག སི ལོ ཅ ཅི ཚ ད རྒྱུན ཆུང ཆུང ནོ བུ ཇོ བུ མ ཤ་ ན ཅིན ལ སོང ན ཨ མ ལ ཨ མ ཨ མ ག སི ཇོ ཇོ ག ང བུ ད ཅི རི ཅི ཡོ རི སི ཅི སི ཨ མ ག ཤང ཅིན ཨ པ ནོ བུ ག སི ཇོ མ ད རོང རོང སོ སོ ག ཉོ ན མ སི ཉི ཐོ མ རི གོ ཅི སི སི ཉི ཉི པ རུ གོང ཆོན ཆོ ནོ བུ ད ཨ གི ཅི ཝ པེན པ དོང ཅོ དོ ཅི ད ཉ པ ལ ག སི ཇོ ཅི ག ངུ བུ ད ཉོ ཡི པ སི ཁོ གི ན ཚ ཅི ཇུ ཨ ན ᱡᱩᱪ ᱪᱮᱠᱟ ᱡᱟᱞᱟ ᱞᱮᱥᱤ ᱠᱟᱛᱮ ᱫᱩ ᱠᱚᱜᱤᱠ ᱡᱩᱪ ᱫᱚᱭ ᱱᱚᱞᱟ ᱡᱟᱞᱟ ᱪᱮ ᱠᱚᱭᱚᱱ ᱠᱤᱝᱠᱟ ᱨᱮᱥᱤ ᱫᱮᱢᱟᱪᱤ ᱪᱚᱠ ᱠᱚᱱ ᱡᱮᱛᱟᱱᱟ ᱞᱩᱴᱩ ᱡᱚᱢᱟ ᱤᱢᱵᱟ ᱦᱤᱥᱤ ᱠᱚᱜᱮ ᱫᱤᱱᱨᱮ ᱨᱟᱣᱱ ᱫᱩ ᱢᱟᱨᱟᱢᱟᱥ ᱪᱮᱜᱟ ᱢᱮᱦᱮᱞᱮ ᱨᱮᱥᱤ ᱫᱤᱱᱤᱱᱤ ᱡᱤᱥ ᱜᱚᱣᱟᱱᱟ ᱥᱟᱱᱡᱚᱱ ᱫᱮᱢᱵᱤᱠᱟ ᱟᱠᱤᱪᱩ ᱯᱮᱢᱟᱠᱟ ᱪᱩᱱᱡᱟᱝᱜᱟ ཁྱི ཕྱི ཁྱང ཁྱི ཁྱང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차와제원나 나 이나 자히고히로 인도 다들은 쇼방하치니 저안 히듀 돈조도지가 란사 베코노니 라첼로레드 되와나
1: 마게 저신체유고 마르고 나그 란사 전로용라 민주로랑 이루조초
0: 지 저히도 민주자재 놀라 효와나 민주가 산조 휘 제장 테디듀 르본 촌촌 노버도 아키지우 뱀바가 르조 조마가 타바카라 라지 조모 샤소가 주 히로시와나 데데시 데니니 유잔 손치 돈조 도지라 잔은 사슈 카니 로도 히키 몸부지 존시 르조 조마가 나자다나 주치리가 나차 통공보 제인 바히바도 털 기긴 제모 제모가 가이다 자민 가히 퇴송 된차 찾아온디 고기가 펄려야 이완나 들러초 드마라 비시 러초 드마라 자민의 비차디 내게다 란사 자무자스시 가디디 고기 초마 가티코와나 야야 파퍼퍼 파시드시 ᱡᱩᱵᱚᱱ ᱪᱩᱱᱪᱚ ᱱᱚᱯᱚᱠᱟ ᱱᱟᱞᱟ ᱜᱟᱥᱤᱠ ᱡᱚᱢᱟᱛᱟ ᱛᱟᱪᱱᱤ ᱤᱧ ᱦᱟᱠᱚᱛᱤ ᱱᱟᱜ ᱜᱟᱥᱤ ᱡᱚᱢᱟᱛᱟ ᱪᱱᱤ ᱦᱟᱠᱚᱛᱤ ᱥᱤ ᱜᱟᱢᱵᱚ ᱥᱤᱫᱥᱤ ᱠᱚᱜᱟ ᱞᱚᱡᱚ ᱤᱢᱟ ᱥᱚᱝᱜᱟ ᱢᱟᱭᱮᱱᱞᱟ ᱜᱟᱥᱤ ᱡᱤᱱᱛᱷᱚᱱᱟ ᱛᱟ ᱡᱚᱱᱤ ᱞᱮᱭᱟ ᱜᱟᱥᱤ ᱪᱮ ᱪᱷᱚᱣᱟᱨ ᱭᱚᱝᱜᱟ ᱱᱮᱞᱚᱛᱟ ᱦᱤᱥᱤ ᱞᱚᱡᱚᱱ ᱪᱚᱵᱚ ᱡᱚᱢᱚᱭᱟᱛᱟ ᱢᱚᱠᱤ ᱱᱟᱢᱪᱩᱱ ᱠᱚ ᱪᱷᱚᱣᱟᱱᱚ ᱢᱟᱭᱤᱱᱞᱟ ᱨᱚᱨᱟᱱᱛᱚ ᱜᱟᱥᱤ ᱥᱤᱝ ᱠᱟᱱᱛᱚ ᱥᱤᱱᱟ ᱛᱟᱝᱜᱚᱢᱟ ᱨᱚᱱᱤᱞᱟᱭᱟ ᱜᱟᱥᱤ ᱠᱟ ᱪᱷᱚᱣᱟᱛᱚ ᱭᱚᱝᱥᱤ ᱛᱟᱝᱜᱚᱜᱤ ᱠᱟ ᱡᱚᱱᱛᱚ ᱱᱚᱝᱠ ᱡᱤᱵᱚᱱ ᱱᱚᱵᱚᱫᱚ ᱟᱜᱤ ᱡᱤᱣ ᱵᱮᱢᱵᱟ ᱛᱚᱱᱪᱚ ᱫᱚᱡᱤ ᱱᱚᱦᱤ ᱛᱟᱢᱟᱥᱤᱱᱞᱟ ᱨᱚᱨᱟᱱ ᱭᱮᱠᱟᱱᱛᱚ ᱭᱮᱠᱟ ᱡᱩᱠᱚ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남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오임바 와 디디르 고르타망스 카데다 니가슬라 라데 마자나 고타망스 창르와 고타망스 딜타코 시타칼라 고탄 고타세 고라시비 짱망보 예비 데르 마토르 짜데 요사게 요테 아니 고임바데 치코랑는 탱고요 말이 미타타 라제운티서 고르타망 히비가슬라 아니 고데 체르잖아 짱망보 요사게 예 아니라고도 임바데코 라란데 니바크다 탱고요 드닌 아 아다 타미기 지슬라 라제비기다 아 데니기 베질라 키퍼 저 야나 키퍼 차다 어 키퍼 차소 말이스 차바다 강은 뭘 차소 말이잖아 루보만이 막 키파 어 키파가 뭘 차소 봐 어 리닐 인데 라스 바존 인데 젠기 젠기 리치르잖아 아 아니 고히 다 먹 로그 니바 로디 짤데 제지스 쳤니 아니 키파라 찬로로 와 디는 차스 안데리 키파스 안데리스니 니가서라 다데디와 거지 매바레 아 강은 뭘 차스나 키파가 뭘 차스야 디는 키파 시다가 키파레 와 바이나 타메 아야나 진주 아드 디바레 디인디라 늘라타 아단 타미 라다르스니 라제위카슬라 타 치치 찍노노 디니 아니 라테체르 디 진주 그존라 보시니 에는 키퍼차스 드니 체카그 베젤라 야카르 메도 예다 야카르 메도 예히비카슬라 메도 히비 디테 남스나 야카임바 타 니카슬라 인지테 야카르와 야카이나 아 드니 안타 디인디라 타 라다르 강루이제나 라제비카슬라 아니 야카라 메도 예세트네 세지 메바레 디인디라 라데 카도 치치 찍듯이 디니 아니 안타다 파디니 야크르스니 아니 데리지자다 바다니 지레 야크르메도 예 데인디로 아 아단 타메기 지서 라데 제미카슬라 자위체는 고 야사크 민타데 그더니 민타 대당 라니데 치치 찍노노 추 뒤니 치치 찌조니 라데 체르네 진주구 존라 보지 아니 진주구 나바구 존라 보지 파저니 아니 체테네 자기 바다니 지레 언도다 데리지 단데 처리세딜 치치 찍는 디나 아 다코 치치치 제뉴도 차노 그러와 갈때 대조지 긴고 고왕기 아니 코 치치치 제만도 당기나 아니 라테 마저니 허르데 제크 바레 다 르제 위카슬라 아니 공그 제사크 민타데다 치치 타데디시니 치치 파시니 제크 바레 다 빼차게나 라제 위카슬라 나이니발라 난카르 샤프르세미 좀 카르세니 치치 찍는 디노 그러와 다테 르제 우티슬라 난카르 샤프르세니 만카이 카스니 고 진주 아데니스 드니 아니 디지스르다 라키지르스니 고 치첸데 카카파시니 아니 야기파레 디제비카슬라 아니 난카르 샴프르세욘디라 아니 고 치첸 첸돈박 치첸 아르고 차는 거도 가데체르지나 치치 헤르츠 디기바이나 아니 라키지르데 마제니 아라티자니 난카르 샴프르다 오토 드니제게바레 나이 제바게 페지라 라제비카슬라 자뇨르신스니 와르스니 고 치치 찍노 딘도와 가데 르제비카슬라 자뇨와르신스 자뇨와르신스니 와와코코파 야니 아니 라키지르데 고치체 카가바 셴니 아니 이야기바르 디카슬라 자뇨와르신스 용디라 아니 치중아르고 장고 아니 고르타망 히비카슬라 고르타망스니 르제비카슬라 고 망가는 고스 아세니 아니 고데 치친 지시 아니 라키지르 코랑데 치친 지시니 아니 고르타망스니 디가슬라 아니 치치치 제만은 손이 첸동바 치치 예찬로 고르 짜망세 저 디용 비가슬라 고르 짜망세 인디르 치치 성도 디노 아니 데니는 키퍼 차 세안데 르다 제 비가슬라 키퍼 르 차 키퍼 르 차 아 아니 빠다 자기 저니 치치 카가 봐 셰고 봐 어 데니 야크르 메도 예 비가슬라 아 아니 고 치치 제니스 예 나 왜자 따터 르 지자기 비가 르잖아 야카르 메도 예 메도 예세니 약카가 카다 라키지르니 치치 타데디시니 아니 첸도바 치치 드니 중나버지 찬도 그래 데인들 다 라다 르 강이야마제데 자위 찬이 다 치그 양결 타버던 가서 치지기 또 나서 르가슬라다 강바소소 돈양고 그러와 소진기드니 치진 양한다 보이나 데인들 다 치그 거 대조지 가슬라다 강바데 카 공 기타 마기지 텐지기다 긴고 공왕기 아니 아단 타메기 지슬라 라다 르닌도 당하게 지적이 바래. 깜바드 카치 공구나 아니 지체 타디디 셴이 라기 르자와당 아니 깜바지 카공 먹이니 먹이비 가슬라 아니 라다데 저니 아니 강 예사 같으니 미다데 다더니 라딩치 자니데 치치 찍노노스 되니 아니 여기 바탄 레지지 와다 대처리스디라 아단 타미 라단 르히비 오야 아다 친데그 레히다 데지시 바이나 와다 데레지레 와다 데네이들다 공구 대소데 선지박 자와 랑 노나 마사와 양지트비 도지크 알리 쥐비 왕보고 노나타 야 카니니 쉬비크타 라뎅크 체크타 아니 다이유스 데레 딘데인디르 다 자와 선치 바 롱그 논라 다 라덴지 니스든 비게 라덴게 치 두요로와 어디인데 니덴지 라덴게 치 두보 레레이언데고 아 다 니즈마다 데네 치 두보 데조지 덴주 요슬 리다 치다 데네 데니 체게 라다 인세니 치 두보 데조 덴주 요슬 데바 돌디 치지 어 기땡 야바 마도 아니 라데지 치 두보가 다이 요슬데 간데지 인바다 아니 대소가 다 대주 요소는 나스이가 다 나의 님바 나의 예바 나의 담바 대니 책게 된도나 대응하는 주고 여러 봤더니 대응하라 제대로 주스 어 빼지 다 지비고니 사보든지 선지바가 자와 랑나라 야 때 매바래 때 매바래 제데 왠자 시탄 칼 고 아 대니 자이 요츠주 나야 시라바지 다 라딘 라딘 Then she does, she done, dead and dead as you go, Miss Gota, Susu, Dai Josuka, Nayate, Hachangata, Hijibasahi, Tower, then she racket in your Martin Winter, Dai Josuka, Nayako, shoot somebody, and the G. Ah, so sent you by Zan on the team and I, Tanju Kasit, and your is. Oh, yeah, Dai Josuka, Naya, shoot somebody, Zaw, Tanju Gunona, Titan your is. Tate Kari is a bina, Tanju Zawaganona, that's in the jury. Minta Teda, Nyetino. Tenyo rangka dhatumbi, chungyu li dang sheba dang, yin dang yungkong dhewa dang, ni dang pepi dhaya dang. Yen yang larda lhachi dang, njidup nye dang dapo dang, gajib jen dang dilang yuk, te dang ngayun jenbi nyung se. Aya, tsingda ta tangyuk zang nang kutsi. Tiga nang ni jya tangbo, minta te dang nye chunye tenyo rangka dhatumbi se yang te dang, tamalama na te dang ngayun jenbi nyung se yang, ndiga, Tenyo rangka dhatumbi siyadana, tena ngayun jenbi nyung siyadana, diga zayi chane ta dayu yosu jen ko chinyub siyadana, dayu yosu jen koron rodanchi tengu yori. Chante se dili ta, che yasa je ta ngama ji minta yorwa, teso ka jinju teta ke, ani rangka dhashu ji jinju rana soso ka tene dayu hyuki, ani rona tsu yer je, yoje je ta che yorwa, che teso te, ani rangka dhatumbi goni. Yana jinju rangi hyu dan tenbi goni yan rengiris. Nga hyu nrenbi nyungs. Jinju nga maga hyuki eni yan rengiris. Yana minta teda nyutina teni rangi dja tenbi isi. Teni rangi dja tenbi goni yan rengiris yari. Teni dila tan di tela yanchi tribi doje kaya. Teni tanju ka tsa la ma nreba kani say menung say nreba jinzi yori. Tegi nona yang kamdara ta ko ma nreyong wikasi la ting dila yen yang minta Tenye ji tan tsung pa dhatumbi na ye je dan lardo su ngami shu dan tabar nren se ne ko nre yore. Tenye di chalo rang dhatumba se nara nja zawa gano na nga shu nren ba se nara ndala minta te da nye ji na tan tsung pa dhatumbi se ne yang ji tribi dojo tan tsung pa dhatumba se ne. Do na minta ngama ye jinju ko dhai shuki shima ga che te so te ane jinju rang ane ta jinju rang dan tan tsung pa. Tā shi tāng kāng kāng tō jī, tā jū kāsī lā tā jīnjū tēsō mīngi yī nāra, jīnjū yī nāra, ngīnjū tēsō tō mā rā kūrō dāshū chēchū ngō nī, nī pō dāng, mō dāng, māni sā nī, tēn pō māni kāng tō tā kī yāwā jī shē kī yor wā, tō chē āchī nā tā dāshū kī chā nī shē kī yor rī, dāshū trāpa, dāshū chē ā tēsō lā pō dāng, dāshū rēmba, ngay ju minta te ji jinju te so rong rong so so je ta ta po ta yin na mo ta yin na mani ki ta yin na rang rang so so ko ta dang tsung pa yang na rang ka ta dang man tsung na yang ngan tso ti jo ke cha je pi ka sa la ke cha je de wi tsa ji go ni ani che te so ma de ta yang jeng yo re se kyo re che te so yang jeng yo re se kyo re te yin de la ta ndala ten ni ndala ten ni nade ke tsa tsi ji kung si shen ni ani yang je tribi doje ke Tene laden je kandar tsawa gano na ngisu chere zina dayi yose do mati na yang. Ani su la so baga ta che yawanchi nga yorwa nara ni pepi ki che yawanchi nga bu di kor je ta che teso je ta dayi yose dajor te ta lihe jenbi wambu gano na. Ani gondi ta sheba na yi nga su gonsa li ta sasa kaba chanta nga da nama rala da ada tamira da rase ni nga su teso yorwa. Gondi sheba na yi shi ni ta zayi chani nga su Beke ju chi chi dan tambari goni ta shiandu kasa yu goni ta sunba tenreshi. Shiandu kasa yu goni sunba ya. Chi chi nini da shiandu kasa yu goni sunba ya. Deyang koranga sati zan mayin ba. Zawi chani gondi xeba nangyi. Tene temu 그때니 자와 당주군 논었다 아 민타 대단 니진이 대녀랑 그 잡탐바 세야 되다 대단 아슌 재민주 세야 던제겠다 자치데 콘스 신이 아 아니 아 베케주 코롱 깨차 그 조아 그 진이 때라 양디 양디 투기 나오니 아 대서로 흉준 재니 아니 타마라 저리세 되다 아 라뎅 체데서 소마데 아 되니 아 다이조스도 간데 간데 지임바 어 따때 저르나 지금 쓰는 건 되니 아니 엄마 땡이야 봐 된지 저리
1: Tienju Tsema Mandei Tienzinda Lebun Tsemi Xiaju Jijinda Chiji Tsema Jibie Longtinda Singin Tsema Nala Gatun Xia
2: Chiji Lasan Wumi Chita Li Tsunja Li Xie Zhongzi Chiaju Jin Daji Kibi Yunglo Bietanda Xunja Singi Bungi Xi Sungbu
0: Ladenji Chiga Ta Tienju Yosu Yorwa Ladeng chik tenju yosu ju korte Ani nganzo Zawa sanju baga nana Dako shiban zanji mato lo Shetaka ta sunyo pa mare Tengidir ta Di kola lixi jiwa rang nana yang Zawa sanju baga jindraba lixi jiwa rang nana yang Naye niga damba tang Tenye cika nana nju Sene ta cika kama niga toni Ani Zawa sanju baga cikter pa tosi ji Garza goroko Tini li dan che dan teni saya Tezo tsoma da tosi ji cika kasa zitoni Li saya de nai nimba yinba ta, che saya de nai yiba yinba ta, li da che da, teni saya de nai damba yinba. Ani teni tsaka sa ni, deso da pa tsingi ka, ani goden sa namu do, de pa ka jesa da ta ni, ma njaba jinze pa ra ma to. Ani nai nige damba teni tsaka saya, de da susu ji, ngo de ganda yinba. Nai nimba saya de ngo ganda jinba. Nai yiba saya de ngo ganda jinba. Damba saya de ganda jinba, teni tsaka saya de ganda jinba. Ndorna, ani teni tezo yu ngo da. Yang nansi ji chepar, bena nai nimba da yiba nyingi parula chepa kanda ji yo. Yang na nai yiba da dama nyingi parula chepa kanda ji yo. Tene tenye da tseka la soba soso ji ngoo da chepa da kanda ji yin. Ndo na nai nyingi dama tenye tseka nan soso penzo paru yu chepar tang. Tene shedag yewa bena nai nimba, nai yiba dama la soba tezo ka tene ma tegi yoso la soba tezo ka toni yang nansi ka tonsi chepa mandawa ka toni shedag yewa la soba ta tezo li tsamde. Ndo na Ani, garza gorogo ta, nai nige dhamba tenye tseke deso jo koro, nandang zang maa tolo ta gondi kheba nangyo, soso jo ngoo ta nansi chepa, tang tenye deso le jewege, peje la sopa te, ta shetangan rotan nangyo shiba yina, ko sanju pa jen dreba jen dil, kandarla ta, deso de heji chawa goni, ju kyo giba tar yor des. Wenchang, ta jewan korango nona, ta gondi kheba nangyo, deso de cherse dil, pa tsingi ko kuwa te, tosi kasa wa tangwa maa to, Tezo ju ngo dan, tene chichi, peji laso ba tezo de, hechi chayu go ni, tene njaya pa chi, kanyang mebari. Yangji tribi doje korangki, laden je nae susu ko ta, nansi ji chepra ta, peji tezo de, cawa nini su manyo ba tene ere se, tena ma re se. Ta kandar, sanju pa jen reba lihi, jenbi wangbo go nono tezo de, kasa bo chi, tezan ji tako sun meba yina yang, wen chang, tangju go reba kane se, menong go nana, Ani nai nige dhamba tenye tsake teso de chung khasa go goni ta sunyo pare. Tanju go tan dreba gano sunyo pare. Ta teyang nga su ta jir tanju kasala teso shita wongare de. Tan digi no na digi kasala ta sashi gitsa de la nga su pa ta den dhaba chiye pa yena. Kani se menlong go no na le dan sha yor ten chik de teti sha we yir shi la. Shawa shi par tuen pa la nima le si shawa ta nimi nansin tenye ta yiba gyuchi sun jayang. Shawa shi pi sha we yil teyang teyang dreba la. Pento mena nimba te pena xertan ro tabo se ni. Oya, nai nimba je teni pejira jibi goni sunyo re. Pento yo na yeba te perna longa yin tabo se ni. Nai yeba je teni pejira jibi goni sunyo. Pento me chan xaye ta xawa ngo jiye na nimbi nansi tenye te pena xara sal tabo se ni. Tenye ju ngo tang teji pejira jibi goni sunyo. Kangi kanga tenpa nidang yo pi tenzani xawa teni ma je na nai dama nigi te se ni. Oya, nai dama nigi ju ngo tang teni te chiji tang. Peji da jibi goni sunba. Oya, tene pena nai dama nigi da pena tingdo mayo tarra zeni ko peji tere. Tene tsaka nina tuenda na dambi nansi tsaka da pena nchinda xerwa na chonchi tiji tsukta wo zeni. Tsaka je tene ngoo tang, ane tiji peji da jibi goni sunba. Tene dila nai nimba da yiba damba tenye tsaka deso ji ta chepar peji ji ji toni ane tangyu gandaba kane sayi menong gano na ane tozi ji sabo shini sunba. Yang Kani se menu ku yung korong nana, nai nige dhamba da tenyo tseke saji za sura dhato nana to yungi pachir lada tang, tumbi ladi naya serir se ni. 라덴지 치 같이 요바 대소 니종아 마제 아니 데

야 바디 섬슈게다 마야 테네라기르 보셰야 다참엘나브레자르보유야 멜샤와여존노야 파바텔라페피삼야 나르슈요슈라데비투야 멜르

0: 양자 대소 그러니 대소 메시 용도 다 되게 공벨라 돈나 되게 그런 통도 하고 나 딱 거기서 그라 자라티 공침 못 거기 드니까 시 마종 자적 총라카 통 차디 마종 냐제 나르노 침부요 다 되는 용도 니동 쩨글롱아 그 다타나 샴통 칸타나 찌제요 다 니동 녀혀 짜니로 다 나던 나게 총로 세나 마조지 못 하다 다른 나초 그 통소 레콘케 마카시케 네네티니 다 냠네존 다 보종케 또 총라 체슈데다 로치 자벼리
1: 어 예예
0: 다테 대강 레세나 다 보종 세나 마초지 못 하다 보코 세나 마초지 못 하다 또 총라 체슈데 자요리
1: 제제제 데 도그 총라 디나다 시탄 치서코타 딘진나리 로치나리다 rangyong ko zongkai yimi digi ge da dok tenkun jami na zo dazo li na ngon teka penpa chenra ngu xin
0: ta te penpa chenpo yori ta nga zo ta nishi ke nyingcha sako ke nang zong se se yor da dana do ji da boke la yotong mendo tena se gendo
1: yotong mendo
0: tena se gendo kang te yake la zang yu tena se na yangcha ji tong yori dazo te ta ro chi shi te ta zonghu sa cha ni ma ro gu yori teni teka ro chi chongrali tong, roo chin teka pan zonghu songla ta tini jianlam teni ta ni jia yi zhene ayo se kodo ha, te juni rogo yori te zo ki ta maksaya ki penpa chenpo yori
1: ya ti ten nong yin ta gen chirong ka xiamtuan kongchia zuyo rgo ya ta tini ni ta ong ten menpa yong yang zhaka tun
0: zo zon zhi, chamdo chongchia jenzai do yin ta zo
1: jenzai do yin tun zo rgo

0: 제복 제주 다소키나라다 단되도 가보든라죠 탄날다 익차트 손나 튀녀지고 방보든 열르고
1: 지지지
0: 어 지지지
1: 다다 사자 망보시니 다 양치 다다 도 몸서지 된다르티니 다 소와 야지에서는 뭐 좀 뭐도 대 자친봉 다른 용도 다 신장내는 허텐 유스라
0: 어제 어제
1: 다다라 장내는 그다치 뭐 양치
0: 지지지
1: 다 허텐서지 대 사자 그 메리
0: 지지
1: 다 허텐 유르티니 다 허텐 사지 사자 된 장내는 그다야요 다 역으로만 좀 멍멍거든요 다 밤교 공별 자친 못한 땅 요리 다 대나진 그 번호 낭소 님은 구세세다
0: 아래 나설
1: 다나 다 알아서만 저 다 보게를 해서 뭐 심도
0: 알아서 어리
1: 다나 도 자결 사무치 있으면 제 돈 요리 대를 보통 많으신 돈이 돈 요리 다 되니 때는 파체를 그다 되니 망소 그 자차 자차 급제 좋아 된사 더 진로서 될 때요
0: 어제 어제 어제
1: 될 때는 사자한테 개라 챔보차 되는 요
0: 만솔라 차사 된사요
1: 어 차사 된사
0: 어제 어제
1: 되니 이연 그 관시 다화 시즌 개라 챔보도 다 다화서 이제 사자 그매 다 돌 때니 사자 되다가 개라 챔보차
0: 그래서
1: 요거 되네 차
0: 도도 개라 챔티거다 사자 되는 이나라다 안자므린 가사칼파 게다 쳔모 창을고
1: 야 지리 들리도
0: 지지
1: 다 신장 허텐 세사데 딱디 양적데 마돈 다랑 가서가 허텐 세데 그 사자디 시그 말이
0: 지지 사 촌촌고
1: 사 촌촌리 시터 그 말이
0: 뭐지 뭐지
1: 딱 관시 딱 화시 신 동사데 그 다화시 조사데 도 될티니다 사자데 게다 차서 데리면 관시니다 나쪽 그 종게
0: 종카
1: 옌바데 나쪽 시무도 참막 다들 네 몽골아 종만
0: 보다요
1: 데 알아샤마데 다 아쪽 시급 주진센테 다 돌티네
0: 마이제나다 저 관심이나레 나소이나레 아니 다송거다 요글이나레 또 초초마기나다 다송 긴척 좀 그 사자디 탄지다 저쪽 그 미셀 그 종카 춘춘을 거야
1: 네
0: 데 저 종카도 저 용 종카 이엔레 다 미셀 차글 준센데 온다나라 다 랑중 그 텐콩다 데도다나치 미셀지 Tanda yoli kata, jujin taki nata, sajati yin nala nzamblin kala kira yoli chal roho. Di nong yin ta, gen che to, gaja shele to, fache, gen che yin nala ta, roo chi zom tanda ta, do tak, tan nzamblin zo sata sisi mara yin nala ta, ter do rik, ta conlin nongli yin nare, ter do rik, ta lirik ta chay yin nata, roo chi zom, gaja chemo da jik, chali kira yanda yasanga.
1: Tanda ri.
0: Ri, ri.
1: Ta roo chi, ten chin tezo chama ala maung pa. Dol tine ta dot yang chote tong kong
0: ore ore
1: indi ta tel tine ta pache ngi tine ta ja ja yong to jap jal pache ke ra cha thab jri den tung
0: je je je je
1: ta tin chin ka ta yang ri paso ja ke la shang yang se ji te ta te yang ta gu na sa che to tuk che no a chi me de so ta gu ko ko cha ti so ta tro cha ti mo sel wa ta na ya pe ya gu rin do ta ni sa che se na ta te ya chai nga ni zao chai nga ta tuk che se na te ni chai 거인 네 손 차이 제이더라 대조 다 맞어 양저 이는 체단 봐봐
0: 어 이제 양저단 잠니 사주 가사칼이나 양저 지금 못 보여고
1: 양저래 못 보여 양저 파반의 전통 전부 전부 되는 거 맞다 양저 전통 치슈들 양저 전통 치즈 파체 매 받는 자요 다 허튼 유세죠 때 대조 그 다 라도 세요
0: 도고
1: 단다 다 야슈들 파체로 첫 동작 하시니 동서연 맞다는 로그리
0: 더 찍을
1: 어
0: 어르시
1: 다 가서 그 딘지 그 양을 때는 얘는 다 조차 당 조차 사체 독체 너와 그걸 제나 다 제발 좀 당 파체 매 받는 정도
0: 돌이나 다 저 체살 사체 독체 되니 칼로 효사라고
1: 지리
0: 되니 다 긴적다 선절린다시 세던다 체세 토나 코피다 뜻이 야리야리 비까
1: 지트너리 다 도지 파람 세나다 참아 갖고 살이다
0: 맞지
1: 로암 막래 같이 갖고 지 대체스는 도지 세나 도 세나 가서 도리라 지 세나 잡어리다
0: 어리 어리
1: 도그는 그 잡어 다 매이 때는 진 토요살이 도그는 이 잡어 다 테크 사체데 안 그 쥐었다는 시 다 사슈데 데리
0: 어리
1: 사신 쪽 봐 도지 파람 다와 세나
0: 셸이나 자터라 뜨가
1: 지지 셸데서 자터리 드니 댄상 그 다 맞어 그 뼈마라가 요라. 데르 다 자켈 홈 보시스네.
0: 제제제 뼈마라가.
1: 데초 다 나는 야슈 데솔라. 사체다 제고 데나츠 통도.
0: 데타 사마정 레디오 쇼스.
1: 그 맞아

他们不理，但牛有个，他是从政治体个，人民的平时做法一个性格。牛有个他生看用着时间了，人民就行了。瞧个牛的，单位落日扎心，对他啊，才能用他些。但这印度，但我给爸妈有个南郡川农，牛有个生看用着时间天了，落日一个性格。 지난 아마도 로촌 주부 조문소 누나다 친하여 대가 뉴욕의 생강 형제 시절라 친지 연어 로라이 급이 꼬다 시리임.

주거나바 땡크 듀스 만남제 세비드니 푸섬 추신바동 듀창 너용 지저제 체제용 땡어도 먼저와 토르친유 라버트 너용 지저는 딩듀 지주지주의 멜론 답시 이비 대초의 체제정 삼마체바 공더신바 중요 샹라 신주 린진네 디지 초와 준비 리지제 토 두비센로

아사모 산타베소랴 아다마예케세 강알아레세 야잠소모나시발리야 야레야소나 다르시르케 야알아예모예타브레소랴 야

0: chere. Tine nankar shampar. Tine shampar sa de nankha yunpa, de nai nyimbar. Tine adan tamegi jiso lo ra, jewe ki tine nai yoba ki peje la, cha nyowar shinda. Shawa de shind. Giba kanga chene shumbari zina, cha nyowar shinds, cha nyowi che de yunpa. Tine cha nyowi ki shawa de shinds ya ki shawa de jitine giba yunpa. Tang ngoma yinji de cha nyowar wa, wa yindi le tandi kasa la ta thame sa na mandu yana anta de dibar di yindi le ra da ro se ni ani ora de jabar ta chige chig kasa la ani ra de jinjuk de sa na mandu yana jinjuk sa ji jabar ja nyo rations tani a adan thame gi jis le ra je bi ko na ye dumba ge pe ji la ngor ta mang da ngor ta mang ngor ta mang sa wan de ta ban so ma ne chita gi ji de ngor mang ga na ro ngo ngor la ta mang hi bi ne ri tan de la ka te ra da zhe kan ru je bi ra je bi dis le ni ko chi che chi no ya di ni ngor mang ga na ro ngo ai ngo hi bi ka a de di ni ani la de che ja te ani te ki che re na ta jin juk ani gzo no ba chi ni ya jar ba re ma to le che ta kon di ke ba na yin de jin jin ni ba che re na ani ri ga ma de che che ngor ta ma s ti ni ta ma mo yo re hi bi ti ta ma mo de ka na yo re na ngo la yo ba Tini tisana, di kasala ta, tenji chute tra yinpa ta, tenji kikyo te ngo yinpa. Tini tila, ngor tra maangas. Kate ta, di kasala ra de maja na, ngo tra maangas chanruwa. Ngo tra maangas dil ta, ko, shita kala, ngo tra sa, ngo la shibi, tra maangbo yobi tenhera maato le, tra te yosa ke yote, ani ngo yinpa ta, cikurangana tengu yomare. Mita ta, ra jayun tisana, ngor tra maangas hibi kasala, ani, ngo de chara jana, tra maangbo yosa ke ya. Nirabote yinpate ku rarantik nipakita dengiyor. Tenin, aada tamiki jisala rajabikita denyuki pejila kipar jir, yana kipar cha tab. Kipar cha sombariz. Cha pata kanku ngolo cha sombariz na lumbu ma yinpa, kipa. Kipa ka ngolo cha somba. Rini yinti laso bajwani, yinti rengi rengi rengi chirisena. Ani ku hiin, ta mga logu nipa lori jitzalte jejiz chani, ani kipa la chan rorwa. Tine cha se andere, kipa se andere se ni, di kasala tate diwa garji mebare. Gangu ngore cha se na, kipa ngore cha se ya. Tine kipa, shetangan kipa rewa, pa ina tame ayana jinju adi dibare. Tine dira ta, adan tame rada re se ni, raja wika se la, ta tsiche chigno lo dwi ni, ane rata chere di jinju gu zonro po se ni, ane kipa ra cha se. Tine, tseka ke peje la, yakar metu ye tab. Yakar metu ye ki bi kasala, metu ye bi dite nam se na, yakar yinpa. Tā ndī kāsala yīnchi tā yakār wā, yakār yīna tīni āntār. Tī yīndilo tā rādā rū kāngrū yīyana rājā bī kāsala yakār rā mē tō yēsā tīndis sēji mē bārē. Tī yīndilo rādā kādō cīchī cīchī tūsī dīni, anī āntār tā pā tīni yakār sēni, anī tā rījī jātā bā tīni jirī, yakār mē tō yē. Tī yīndilo ādān tā mē gī jīsala rādā jā wī kāsala tā wī chāni kō yāsā kā mīntā tī kā tīni minta dedang ra ni de chichi chigi no chu dui ni chichi chi zo ni ra de chere ni jinju gu zo ra bo chi ani jinju gu na ba gu zo ra bo chi pa jer ni ani che ten ri jagi ba ten ri jire on ro tang ten ri jire tan de chere se dile chichi chigi no di na ta ko chichi chi jenyu ni chano gro wa gal te de jo ji gingo go wang gi ani ko chichi chi jema no tang gi na ani ra te ma jer ni hor de jagi ba re ta ra je wi ka se la ani gong jesa ke minta te da chichen thade de chine chichen pa shene je ke bare ta pe cha ge na ra ja wi ka sala na ni bala nang khar sha phar se mi chichen khar se ni chichi chig no le din lo gro wa ta te ra ju ja wi ti sala nang kha ru sha phar se ni man kha ye kha se ni ko jin ju a de ni se drin ni ani di ji sala ta ra ki ji ru se ni ko chichen de kha kha pa shene ani ja ge bare di ja wi ka sala ani nang kha ru sha phar se yon di lo ani ko chichen chen don ba chichen ar bo cha nu do wa Kaate chere zina, tsichi hiyel tsu dhigi baayi na, ane raki yore dhima zhani, arati zhani, nang kharra shamparta. Wata tani zhaki baare. Nani yeba ki peji la, raja wika sala, cha nyor shen zani, war zani ko, tsichi chigi nol dindu wa. Kaate raja wika sala, cha nyowar shen zani, wa wako kupa yani, ane raki yore dhe, ko tsichi kagapa sheni, ane yaki baare. Di ka sala, cha nyowar shen zayon di la, ane tsichi ngarbo chankun. Ani ngor ta mang hi bi kasala ngor ta mang sini. Rije bi kasala ngo manga nan ngo sini. Ani ko te cichin jishi. Ani raki yuri korang te cichin jishi. Ani ngor ta mang sini. Di kasala ani cichichi jema nu suni chen donba cichi ye chan rukur. Ngor ta mang sini. Tsu diyon bi kasala ngor ta mang sini. Cichin seng nang dino. 아니 대니는 키퍼를 차. 세한데 르다제비가서라 키퍼를 차. 키퍼를 차. 아, 아니 빠다 자기저니 치치 카가바 셰그바. 어, 되니 약을 매도 예 히비가서라 아, 아니 고 치치 제니서 예. 나. 왠자 따터 르지자기비가. 르잖아. 약카르 매도 예 매도 예스니. 아, 약카가 카다. 자기저니 치치 타리디시니. 아, 아니 아, 첸도바 치치. 아, 되니 중나버지 장도 그래. 딘딜 다 라단 저 강이절 머제데 저희 찬이 아다 치그 연결 파버던 가서 치지기 또 나서 늘 가슬다 강바소소 돈양고 그러와 소진기 되니 치진이 안라 보이나 딘딜 다 치그 거 대조지 가슬다 아 강바데 카 공 기타 마기지 텐지기 다 긴고 공왕기 아니 아단 타메기 지슬라 라단 저닌도 당하게 지 저기 바래 강바데 카지 공구나 아니 치진 타디디 신이 라기 저자와당 아니 깜바지 카고 먹이니 먹이 비가슬라 아니 라다데 저니 아니 강 예사거든이 미다데다더니 라딩 제자니데 치지 찍는으로서 되니 아니 여기 봤던 레지지 와다 대처리서 딜 아단 타미 라다 르히비 오야 아다 진데 레히다 데지지 바이나 와다 데지지 와다 데니들다 공그 대소데 선지 바 자와 랑 노나 마서 양지 트비 도지그 알히 쥐비 왕보고 노나다 야 칸니 히비다 라댕 체그다 아니 다이유스 데리 딘딘딜 다 자와 선지 바 랑 노나 다 라댕지 니스딘 비게 라댕 체 두요로와 어디는 니댕지 라댕 체 두보 레레얀데고 다 니종하다 데네 체 두보 데소지 댕주 요슬 리다 체다 데네 데니 체게 라다 인세니 체 두보 데소 댕주 요슬 데바 돌디 츠지 어찌 댕야바 마도 아니 라데지 체 두보가 다이 요르츠 데 간르지 인바타 아니 데소가 다 댕주 요슬 노나 나시가 다 나이 닝바 나이 예바 나이 덤바 데니 체게 덴도나 댕가는 주고 여러와 딘 댕가라 제터는 주츠 어 베제 다 지비고니 사보텐디치 선지바가 자와 랑노나 야때 메바레 때 메바레 제데 왠자 샤탄 칼 고 아 데니 자이 조츠주 나야 시라바지 다 라딘 라딘 어 데니 시라 시단 데단 데라 주고 미세고 다 소소소소 자이 조츠게 나야때 하장 거다 히지 지바사히 차와 아 덴지 시라 그때 요 말이 왠자 자이 조츠게 나야고로 시짱 바든지 찌 아, 안소 선집바 자원으로 때문에 땅주가 가서 짓던 요리스. 어야, 자유주 나자 시장바시 자 땅주가 놓는 짓던 요리스. 다때 가래에서 봐이나 땅주가 자와가 놓나? 다 친구들이 주어리. 민타 대다 녀지는 대녀 랑그 자툰비 친유 리당 세바당 연당 중공 재와당 니다 베비 자양당 얘야 라르더 하지당 니즈네다 다보다 가드 제당 디란주 대다 나슈는 제비 중세 아야 친다 다 단주 자는 거지 디그 나니 저 담보 민타 대다 니치니 대녀랑 그 자텀비세 안 대다 타마나마나 대다 나슈는 제비 중세 네가 대녀랑 그 자텀비세 하다나 대다 나슈는 제비 중세 네가 자외찬에다 다이조스 전 고 진입세 나무도 다이조스 저 그런 로다치 땡겨요 전제에서 들었다 제 제사제다 아마지 민타여와 대소가 진주 대다께 아니 랑거 자휴지 진주라나 소소거든요 자이 휴기 아니 로나츠 여르지 요제제다 체여와 체 대소때 아니 랑거 자다 텀비고니 야나 진주 랑거 휴다 텀비고니 안쟁그레스 나 휴는 제비 뉴스 진주 아마가 휴기 아니 안쟁그레스 야나 민타 대다 니티나 데니 랑거 자 텀비스 데니 랑거 자 텀비고니야 안전그레스야리. 데인들 단 디테라 양지 집이 도지게야. 아 데니 아 단주가 짜라만 제바 간이세 메롱세 제바 진지요리. 데그 노나야 깜들을 닦고 이제 만전 이제 용이까슬라 팅들라. 얘야 민타 데니지 단충바 자톰비 나의 제바 라르도수 나미 휴단 타버는 젠세니코 내요리. 데인들 랑 자톰바세나는 자 짜고 노나. 나 휴는 젠바세나는 달라. 민타 대다 니진다 단충바 자톰비세니 양지 드비도 주 단충바 자톰바세니 너나 민타 나마의 진주크 다이 휴기 샤마가 체티소테 아니 진주 랑 아니 다 진주 랑다 단충바 ただしだが、ガンゾジ、タジュカスラタ、ジンジュテソ、ミギナラ、ジンジュイナラ、ジンジュテソソマラコロ、ダヒュチェジュンゴニ、アネ、ポーダン、モーダン、マニーセネ、テポーマニーガンゾ、タギヤワジシェグヨロワ、ゾチアチルナタ、ダヒュキチャニシェグヨレ、ダヒュトラパ、ダヒュチアテソラ、ポーダン、ダヒュレンバ、ダヒュンジュワテソラ、マニーダン、ダヒュヒエンバテソラ、アネ、モーセネ、ポーマニーガヤチェグヨレ。テミティソラ、お、チェジャサク、アネ、 ね、民たてじんじゅってそ、ろろそそじた、あ、た、ぽ、ぽ、ぽたいなら、もたいなら、まにたいなら、ららそそごたたんつんばん。やならんがただまつなや。あんそてじゅけちゃ、じゅびかさらけちゃ、じゅでびつじごに、あに、あ、あ、ててそそまでた、やんじんぎょれーぜぎょれ。ててそやんじんぎょれーぜぎょれ。ていんでら、たんでらてに、あんでらてに、なてけさせじくんすしに、あ、あに、やんじゅってびどじく。 あ、てね、ラレンジカンダル、あ、ザワゴノのニュースチェレジな、大丈夫だ、待てなや。あ、ね、スラーソバゲタ、チェイヤマチン、アヨロワ、ナラニペピチェイヤマチン、アボ、ディーコルチェタ、あ、チェテソジェタ、大丈夫、ジャジョルテ、タリヒジェンビウォンボゴノナ。あ、ね、あ、コンデタ、ヒバナギンアソコンサルタ、サスカバ、チャンタンガダ、ナマララダ、アダ、タミラダ、ルーセン、アソ、テソンヨロワ、コンデヒバナギンシネタ、ザイチャニ、アンソ、 北京就七七当，他们那个呢，晓得卡啥有关的，他送嘛的是，晓得卡啥有关的送嘛，几几年的晓得卡啥有关送嘛的。这样可能个啥地方嘛，因吧，在于前呢，工地一般难以啊，对呢，全部个对呢，早啊，当局工农了哒啊，明天得到你就呢，等于让个折腾吧，是要得到，得到俺兄弟们就是要能这个哒，咋子的公司行呢啊？啊呢啊，北京就可能给价格要个几年得了，样的样的土一囊呢。
1: 啊，这时候熊军在呢，俺那他妈来接的，是的，他，拉点个车的时候，他妈的，啊，对呢，啊啊，再有就是看着看着紧吧，哦，他得接的呢，这个是个弄对呢，哎，那个嘛，等一下吧，等你接的。电锯车马门带天津的，老板村民小军接近的，接着车马级别龙津的，先跟车马男拉个蹲下，
2: 接着拉上五米七的里。
0: 从这里些种子切就进，大家可别用老百姓的，选择新的部位先送过。啊，拉丁的这个大田就要做要了哇，拉丁的这个田就要做就过的，啊，你按照早上就把个弄了，那大哥十八张就买到了，现在给他送要不买的，等于的他，第一个了那些金黄人个哪样啊？早上就把金这把那些金黄人个哪样？ 那你一个东北党，等于这个那了牛是你打这个干嘛？你个同你啊？你啊，咱甚至把这这点把多自己啊，搞得这个了个啊？等你里当切当等你是啊，得说他妈的多自己是卡色子当你，里是啊的那一把一把的，切是啊的那一把一把的，里当切的等你是啊的那一把一把的，你当切的等你是啊的那一把一把的，啊你等你这个是你得说的把青一个啊，你过年是那么多得把卡结实的当你哎嘛，这把金这把的马多。
3: 啊，啊你那你个东北等于这个是得到叔叔就，我得看着一把，那一把是要的，我看着一把，那一把是得我看着一把，东北是得看着一把，等于这个是得看着一把，到那啊，啊你等于就是我当，要南西就七八，变成那一把的，一把你就把住了七八看着就有，哦，要那那一把的东北你就把住了七八看着就有，哦，等于等于的这个老师把叔叔就我的七八的看着就有。
0: 到那那你个东北等于这个南叔叔平时把有七八的当，等你写那个一万，变成那你把东北老师把提出去的呢啊嘛，这个学术老师把提出去同样，南是一个都是七八门道个同呢，写那个一万老师把他提出了怎么的？到那啊，啊你啊，搞这个过后，他那你个东北等于这个提出去过后，南张张嘛到了，他工地一般呢有叔叔就我当南是七八啊，当等你提出了这一个白鸡老师把的。 他适当跟罗当那个西班牙那个甚至把人家把钱的了，跟着了他，提出的黑鸡茶个呢，就各级把他的约的，文章啊，他今晚可能个弄了，他工地一般难行啊，提出的确实的了，把青一个瓜的都是卡萨瓦当嘛马多啊，提出就我当，你去啊，别急拉手把提出的黑鸡茶一个呢啊，等你这一把鸡啊，刚要没把的，养鸡这边多就可能给。 拉丁就那些叔叔哥，他南西就七八的，北京得说的啊，早晚你的叔妈牛巴的那些，这样嘛的是。他干的甚至把人家把那些钱币往不个弄了，得说的啊，卡斯布吉，第一张就大哥送没把银那样。 왠장 당주군 제바 까네세 명고 나라 아니 나이니게 덤바 대니 책게 대소대 중 가서 그거는 다 숨여바래 당주군 단제바가 나 숨여바래 아 다 대 나서 다 지르 당주 가서라 대소 시타 원거래데 단 네가 너나 네 가서라 다 사실 그쳐들 나서 봤다 된다고 치게 봐이나 아 까네세 명고 너나 리더 샤이 된지데 대티 샤위 열시라 샤와 시버 떼발라 니마 리스 샤와다 님비 난신 대니다 이바 귀치스 나야 샤와 시비 샤위일 대한테랑 저와라 편도 매는 님바데 빼나 혀든 로다부 세니 오야 나이 님바지더니 빼지라지비 고니 소리 편도 여나 이바데 빼나 롱라 연다부 세니 나이 이바지더니 빼지라지비 고니 소 편도 매장 샤에다 샤왕고 지이나 님비 난세 대니데 빼나 하르살다부 세니 아 대니 좀 오다 대지 빼지라지비 고니 소 강이 강나 때바 니다 옆이 대자니 샤와 때니 뭐지나 나이 더만 니게 때 세니 아야 나이 더만 니게 좀 오당 아 된데 지지당 아 빼지다 집이 이건 좀 봐 와야 되네 빼나 아 나이 더만 니게 빼나 띵도 뭐 있다 세니 그 빼지 되래 되네 책가 니다 된다나 덤이 나한테 책가 때 빼나 친다 하러나 총지 뒤지 죽다 버지니 어 책게 되더니 아 아 오당 아 아니 되지 빼지다 집이 이건 좀 해 되인들 나이 니바다 이바 덤바 되니 책게 어디서 주다 제발 빼지지지 통이 아니 단주근 잡아 간에 세 메롱 놓나 아니 또지 써보시니 소요 야 간에 세 메롱 그 융코런 놓나 나이 니게 담바다 대녀 책에 써지자 스라르도 나라도 얘기 파치를 라다다 텀비 라니 나야 세르세니 어 라덴지 치 같이 여봐 대소 미종 마세 아니 데 간들라다 라덴지 나이스 라덴스 기비 기 전세 미래들이 딱 기비 전세는 간지지 해봐 왜냐 나라 대녀는 문중마이 고리 소우세니 아, 되니 미셀 라데지 체근노네 나다 라데니노 나이니 이게 덤바 데니 체케스네 쇼당가 라데니 체테도 덴가는 주고요라 인자 나 라데니다 덴가는 나니 데니라다 문죽바테 아니 아 뭐지 벤치 인자나 그 마곤 센자다 아 되니 인하다 데지스나비 그 스드 벤치 그 제비게다 아 대신 뭐지 틴지고 노나야 아 다 나라니도 데니는 문주센 소요리 어디인들 아 다 마고 센자다 아 뭐지 뭐지 친지가다 송설 때 예양신이 아니 나라 대니야다 아 나라니도 대니는 문주비 쓸 때서 때 아니 간에서의 면허는 하장 깊지 쏘요 바래 근데 인디를 아 저 돈으로 보지 바이나다 아 라덴 그 친데서 그다 아 대주 줘서 줘 걸라 아 저래서 딜다 자위 차니 어 양지 저비도 저긴 저비 간에서의 면허는 놓나 아 또 저지다 사카 대니 쏘요 바래 선주 빠든 잡아 지원 그 난도 쪼데 치레스나다 라덴지 챙아 보고 자이 조세데다 사보데요리스 사스가바 탄데 나다 나마라라도 하다 타메라다 르세니 어 자이 조세데 지원 그 난도 쪼치데요리 아 댄지 조세데 단중 잡아 간에 세 명은 그 난아 아니 도스지 가서 유거니 베지다 집이거니 곧 어 땡잡았던 지지리 근데 치레세데다 양지 집이 도지카 안제비기 지원다 간에 세 명은 그 난다 라덴지 거른다라 아 아니 손도 던지지다 대니도 저 공진이 저 열나 아니 도시 카창아지나 차창아 그 관다보지 니타바 왔다 던지지 차바리 왔다 대처리세들다 아 조대 자와 아 선지바가 자와 그랑그나가다 라뎅크 고르텐도 덴바 대당 아니 디긴 잡아 리히 제비오 안 보고 놓았다 아 라뎅크 지 닌자다 아니 덴도 조서다 다이유스 어때서 대처리세들 아니 마 타차스 공진이 오시바 던지지 다 대소 대처리지나 감더 라뎅크 거기다 아 용기다 쇼콘 잡아지래 아 드니 다 디 지슬라 체레세들 다 미스 그 라데지 나이 숨보 나이 니게 덤바 여러와 나이 숨보다 드니 데니 체카다 지바 그 체퍼데 체레세들 다 아 중세지 예지 근데 체레세나 샤당카다 아 라데지 가는 놈다 치 가는 잡아지다 아 존는 잡아지 차대 바리 디들 네 꼴라 아니 아마 도스지 사시조지지 드니 디인 상나 체레세나 다 셰다 라딩 체크는 다 셰다 나라가 체니부 대진 주스 예시 봐스 근데 저잖아 희지지 아다 나라가 체니부 대 저잖아 야 아 라딩 자만이 받고 가르세 그러고 야 대진 주스 예마야 마부지 용교리 어디서 간다 간다 지 봐 대지기죠 아니 탄주를 처리해서 드렸다 아 라딩 체인들 아셨단가 영주 나루고 남바 먼다베 고니 아니 체텔라 예나 시탄가 달라 처리했는다 아딩 체다 오딩 체다 아니 어딘가 체다 우딘가 체다 에딘가 체세니 아 시당가 나마 나가는 느기요리 딘딜 양진 아로가 나마 먼저 요거니나 아니 라딘가 체데 어딘지 체그 어르기노 도츠 데 간지진이 봐 왔다 대처해져딜 단주리 희지 되리지 데소데 다 르마이도 로티 지마노는 거로서 아 마용거리 딘다 다 때리 디세기 준비 다 가베지 혼생 참데 원단하는 야지 되네 얘야 아 되네 아 간에서 메론당 리기 준비 원보 되니 그용 되니 그 놈라 아 아니 라덴지 아 거기다 자조르다 된조데 소소 진레지 된 여봐 어디 대소데 나 좀 혼된 되겠다 아 난데 좋은 거 보이시니 해봐 된데

0: 워코니 캉킬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남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세이크가 양창기 쌤을 하이츠 제다
1: 노만 해야 된거다
0: 노만 해다 양창기 여부 쌤을 제니 증카나라 대다 하이부모 노만 제본가
1: 내 구나 초스
0: 세라 다롱 니 주지 주지요
1: 대지
0: 니 다다 무실로 지죠 범어 하이 다냥 등가
1: 제제 무실로 코 니 화이 도냥 먹용 코라사는 좋다 말도
0: 내야 저래 사죠 저시 장이 다다 리즈 부모 다냥 두여 비 퍼사데 무실로 이 타처리 그야 그거 양래 부모 혼사요 좀 말다
1: 무조 다다 냥는 늘어지디 그 다도 부모 소리 시오 너 나도 냥도 용서 산줘
2: 무실로 저런 정보는 손에 못이 세워대 차귀노게 세나랴 하
3: 대리 보모 화이기 nga shows man na ta dan ji din di to dai ya ma ya
2: nga chi boma huai chun do ne san song bo ye de lang chi ji ji yin na yong nan du ye na bo me shou le de
3: ngo ma ji huai ying ne bo mo ya bu xi de
2: a mo shi lo ne zi ji che ha ge jiu yi kan ni bo mo huai zong song jia bi bo ga zong jiang chou la yin ju zuo cha de Mushilo, Gazon Jansin Chento, Chetso Jaya Ile Nyahako, Gazon Tata Dali Yebe, Huayi Tong Tuju Guda Yer, Chenye Jindana Le Mishipa Zomini, Chihako Ojong.
3: Gunga Yong La, Chisejit Nyahako Ojong. Nga Nrolein.

0: 我们怀疑你所说的原因，那这个我用个看了你，二哥，爹爹啊，那这怀疑母是了小子们了，那你如得你爱啥子嘞？ 가정, 다툰 데나 제조원들이 판조바 순, 순, 조바 순,
1: 조!
0: 화이, 제논조, 아퀴치에라 깨차 해지.
2: 지 해지, 지로 가정은 누구 쓸래이나, 해마 해지미.
0: 무슬로, 쥐떼도, 데나 야제 마땅 시사리사, 아군 깨깨 쥐떼, 나라라 판조원을 로나 가사리.
2: 쥐!
1: 跟我要了，今天三场没给，我说打单着嘞，缺嘞，那是定的，行没有？哎，
2: 不是了，今天我们着嘞。俺激动下吧，做嘛注册的，啥子作用？我呀，俺去工作。
0: 怀疑，周董，请弄着。